Gerald McLean은 아우차 인초된가? 아우디스코 아르기타라도 삼비미에다 오토바가르는 울틴 Let's have a party 디트루아스 아마비 간테고 디스코레 무리세타 쇼블렌 아스타는 나베나 Eta bertan musikota kolaborazioi errezina horitakue Rico McFarland, Melvin Taylor, Rusty Thin, Sumito Arillo o oso ospetsuruan Chicago batesi Twist Turner. Bueno, beste kantatxo bat entzungo amengo diskoku Throw This Dog a Bone, tituloko.